0: 하리라. 대략 충동을 성문님을 철사 공유하리라.
1: 저세 우리 군대의 신념이거니 국민은 이 신념 지니고
0: 경영을 쓰고 철사 공유하리라. 대략 충동을 성문님을